저런 까먹고 다니 술어도 빅기쇼 꼼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바스 니구라니 될 때도 오도 부스워스레